0: 串。
1: 키묵히는얘기해보시라고 Something alright? 난내스다는뮤직플레이거를했어요어머나스마
0: 시예리고